0: 知啊，
1: 又驚。
2: 唔係你而家，你而家唔使驚佢噶啦，知唔知啊？
0: 因為我已經畢咗業啦
2: 嘛，你而家已經係獨當一面
3: 啦，係咩？
2: 你半分都算得出，係嘛？使乜驚佢？阿彪就要驚佢啦。
1: 我又唔係，又唔係。
2: 你唔係咩？你唔係驚佢係嘛？
1: 唔係。但係 Carmony 咁喺嗰個咁多嘅一啲嘅户外活動咧，其實係你最中意係咪都係騎馬？
0: 其實。我最中意旅行咯，呢個算唔算係係
1: 户外？係户外，
0: 係旅行啦。其實我係好中意係嗰啲真係户外活動，例如行山啊、打波啊、騎馬，係即係比較啲好好好
3: 嗱，即係嗰啲講者嘅答法啦。即係嗱，不斷食啦，又唔肥，不斷去行山啦，去曬啦，但係又
0: 唔
3: 行。咁你點咧？
2: 真
3: 係翻嚟再問啊！
2: 好冇，試下到11:30。